0: 娘亲，你坐下先。
1: 你啲订波都系人住嘅咩？
0: 娘亲，我都叫你唔好入嚟噶咯。你入亲嚟见到嘅，梗系好难受噶啦。我真系惭愧啊，茶都冇一杯俾阿妈你饮，我唯有敬奉亲娘，半碗稀粥碎。
1: 宝钏，
0: 你饮啲好口渴噶啦，你
1: 两个。